0: 알아 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0: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열악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1: 그럼 다른 한 가지.
0: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시름 메꾸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1: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0: 이제 출발하시죠.
3: 报告! 师长，穿插部队来电。老李啊，你看，这是梁辰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辰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4: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师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和原敌后，应迅速向。

0: 사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대상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내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그 안에 배 밖을 더 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탈환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3: 여길
4: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아, 왜 단정짓나? 고방에 우리 아군이 더 많지 않은가?
0: 외쪽에 지금 두 대가 여기 내판 무력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2: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持冲过去。是。
0: 도처 새끼야.
1: 走。
3: 连长，我要加速了。好，啊，梁队长的命令，闯过去。
4: 是，
3: 大家做好战斗准备。大哥，
4: 哎，
3: 看你的了。先割掉攻势里的机箱，不能让敌人有还手的机会。
4: 连长，就交给我吧。就这几个人，都不过我秃子的。
2: 好，遵命。

0: 기다렸어. 제자네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젤제레와 제일제레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계를 진행하면서 그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동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방부대가 얼마나 버틴다고 전해. 놈들이고 죽게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해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 那边说什么了？ 说要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跟营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我让全务告诉他们。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是。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
4: 来，跳！
5: 哎，让。

0: 그러니까 아, 아까 전에 잘해답지가 않았어.
1: 실은 정택한 놈이나 여왕 부딪힌 적 있는데 그중 두 번은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에 큰 골치거리를 가져다줬습니다.
0: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1: 아닐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0: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1: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다른 목표?
1: 민둥산.
0: 아무선 두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1: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 따라 민둥산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0: 밤새 주수기 맞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부대가 확실해? 네. 일단 여기서 기다리도록 한다.
0: 그럼 다물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른 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전멸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준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문산 점령하는 가는 겁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동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방에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동산과 정훈이 정전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연대와 3연대가 민동산 쪽으로 철수하는 것을 더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사토루자, 사단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 有什么任务?
3: 好, 刚刚梁队长来电, 说敌人的援军, 已经到达了这里, 你现在马上带着部队, 跑步迎上去,
2: 好,
3: 记住了, 一定要在这个位置, 阻击敌人, 当敌人集结起来, 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 马上用步话机通知我,
2: 好,
3: 我会命令 155榴弹炮, 炮击敌人, 这个地方比较平坦, 根本藏不住人,
2: 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好，快去吧。是。
4: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착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동산 쪽으로 포퇴해서 민동산 외화동 청무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5: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4: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5: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1: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인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를 지원하라고 전해.
4: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6: 情报显示, 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 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指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7: 抢占秃鹰岭行动呢？
6: 军指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
7: 好，我来安排。报告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
8: 是。老张，老张，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看见兔子没？
9: 老王，我说老张，还没看见兔子，连声音也没有。老王，有什么话说？
8: 没有了，通话完毕。
7: 这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啊！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6: 没错，不会听错的。
7: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这敌人啊，半道改主意了。
6: 这倒有可能，我们打这儿的时候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铺司长还有白枪号都跑了。
7: 不能再等了，两部参谋长的兵力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通营岭。
6: 可团长不是说等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7: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6: 哎，不是，
7: 报告员，
8: 走，
7: 通知王连长，让他留下两个班，看着俘虏和大炮，其他的人跑步归队，沿着公路追上我们。
8: 是。
7: 警卫员，
10: 到，
7: 通知集合队伍，马上出发。
10: 是。
6: 王营长，
7: 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的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6: 是。哎，可是
11: 营长，二团二营到了，这是孙副营长。
12: 王营长，
7: 哎呀，老孙，哎，怎么就你自己啊？李营长呢？
12: 李营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听你指挥了。啊，这位是炮团的吴连长，带人来接收155榴弹炮的。
7: 你们一道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5榴弹炮还有俘虏全就交给你了。
13: 放心吧，保证后面的战斗中这些大炮都能用上。
7: 好，老孙，话不多说了，咱们得马上出发，尽快赶到秃鹰岭，听候梁副参谋长的指挥。
12: 是。
14: 队长，队长，
15: 梁队长，
16: 梁队长，
17: 说，
16: 您让我们监视敌人的增援部队。我们发现敌人兵分两路，其中一路是坦克和大约一个连的队伍，沿着公路继续向前走了。还有一路大约有4-5个连的兵力跟着我们徒步追来了。
18: 敌人应该是知道我们的意图了，你们继续观察。
16: 是。
18: 老孟，哎，看见那处小高地了没有？
11: 看见了。
18: 留一个班带着机枪占领那里，敌人来的时候阻击一下，给我们争取点时间。
11: 明白。
16: 新班长，
11: 带领我们班占领那个小高地，有敌人过来一定要挡住。
10: 是，七班，跟我走，快！
18: 通知部队跑步前进。
11: 是，
16: 跑步前进。
14: 跟上，跟上，快！
19: 现在지금이속도는너무느립니다제가먼저두개중대를이끌고빠른속도로전진하겠습니다부산하지님은부대를이끌고뒤에서뒤쳐진병사가있으면받아주시면서정진하시면됩니다
20: 그래그래
19: 저에게한개분대만남아있어도빨리놈들을잡을수있다면승리할수있습니다
20: 그래사님말대로이렇게하지그게좋아
21: 1중대2중대나와선두에선다
20: 네
21: 앞으로뛰어
20: 자가자자러움직여
11: 老孙，啊，我们已经过了预设伏击

0: 형들이다. 그대로 둘을 참았다.
1: 빨리 처신해! 빨리!
2: 张队长，刚才山下有枪声，应该是戚班和敌人接上火了。
3: 我也听见了，敌人过来的速度够快啊。
2: 戚班所在的小高地离咱们这儿也就两公里，不派三排长带人去支援一下吧？
0: 不用，
2: 三排长，
0: 走，
2: 你带着八班九班过去，接到戚班就撤。
0: 是。
2: 接到就撤，不让他们多阻击一段时间了。
3: 不需要，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够。我倒是希望追击我们的李伟军能早点上来。
2: 希望敌人早点上来，为什么？
3: 一会儿你就知道了。先去执行吧。
0: 是。
3: 啊，等等。接到戚班之后呢，不要往屠一宁主峰撤。
2: 那么去哪？
3: 想办法把李伟军的大部队让过去，然后在后面打他们，打完就跑，不要被敌人缠住。
0: 是。
2: 队长，
3: 你又有什么主意了？我最担心的事情还是发生了。 如果李伟军拉住四五个连，从秃鹰岭的侧后方进攻我们黏住我们，我们连修筑工事都来不及。那么，只要南路的美军也开始发起进攻，两面与敌，我们会很难坚持下来。汪营长一定是遇到了什么困难，接下来只能靠我们自己了。唯一的出路就是造成一个时间差，迅速的给后面的李伟军致命的打击。
2: 至少要打到他们一时半会儿组织不起有效的进攻才行。
0: 可是我们只有一个连，敌人那兵力是我们四五倍之多，
3: 所以我们要好好的商量一下。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有一个小时。都说集中兵力歼灭敌人，这一次我想来一个反其道而行之。
0: 你是说分散兵力？
3: 你看这样行不行？
1: 참호 어떤가?
4: 놈들을 따라잡았습니다.
1: 좋아. 민성 오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주력 부대를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4: 부사장님, 제 생각엔 점차적으로 면역을 투입해 시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참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1: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면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장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1: 좋아. 유병, 두 개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섬멸 작전을 준비.

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의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군도 왜 적을 기껏해야 한계 부대입니다. 제 생각은 한계 소대를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1: 네, 거기 있습니다.
3: 너들 나를 따라와! 빨리!

0: 맹령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조용케회입니다. 한 가지 준비를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2: 제가 항해준대 데리고 가겠습니다.
3: 지준대, 나 바로 와! 적군의 항해, 도각해!
4: 기계화중대, 도착했습니다.
5: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지원해.
4: 네, 알겠습니다.

0: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정리해! 야! 빨리 서둘러! 이번에는 늦으면 또 혼난다! 빨리 움직여! 이번에도 늦는다는 혼날 줄 알아! 속도 올려! 빨리 빨리! 빨리 안 해?
1: 我这次出来故意向十里拖，多要几台步话机，这下全都用上了。把所有的步话机都调试好，一定要保证通信畅通。
2: 是。
0: 속도 올려!

0: 정신병.
1: 네.
2: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장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2: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3: 네.
0: 가자고.